신청곡 쭉 끊지 않고 전해드리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어요. 다솔님 청하셨던 곡 한재호 전은주 희망의 노래 듣고요. 문자 4715번님 청하신 이길승의 소망으로, 그리고 어노인팅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도 듣습니다. 그리고 김영미의 괜찮다 다 괜찮다, 우리 삼남매 아빠님의 신청곡 함께하고요. 여기 한 곡 더, 히스 킹덤 뮤직의 아 맞다까지 다섯 곡 지금 배송합니다.

히스킹덤 뮤직의 아 맞다 방금 들었고요. 앞서 3남매 아빠님의 신청곡 김형미의 괜찮다 다 괜찮다 였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어노인팅 음반 중에서 함께 했고요. 문자 4715번님 청하신 이길승 소망으로 다솔님 신청곡 한재호 전은주 희망의 노래까지 다섯 곡 주말 배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우리는 야외에 나가서 시간이 나면 종종 네잎클로버를 찾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잎클로버는 행운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잎클로버의 꽃말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행운이 네잎클로버처럼 숨겨져 있는 것이라면 행복은 흔한 세잎클로버처럼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찾느라 행복을 버리기도 하고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언제부턴가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그 걸음이 불안하고 위태로운데 굳이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럴 때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한 부모님의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정성껏 공경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쓸쓸하게 삶을 사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위해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와 부모에게 가장 오래 남을 선물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바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들었고요. 마마스 브런치의 엄마의 기도, 그리고 프롬갓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나무엔의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들었고요. 앞서 포유의 가족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이인선 목사님의 칼럼 가장 오래 남을 선물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 남을 선물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주말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시와 그림 이제 역전되리라, 닉네임 순시미님 청하신 곡 나누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7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이유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이 아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월입니다. 사랑의 달 5월, 가정의 달 5월. 서로서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런 표현 많이 하면서 이 주말도 모두들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찬양하는 시인들의 행복하세요. 또 앞서 강찬과 조찬미가 부른 행복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행복을 선택하는 참 좋은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는 또 스승의 날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스승을 떠올려 보는 시간도 가지신 것 같습니다. 7880님께서 새벽부터 꽃꽂이를 시작하셨다고 잘 마무리하고 이제 아이들을 보러 가는데 아기였던 아이들이 어느새 성장해서 이제 우리 위해 기도해주는 자녀가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매 순간 늘 엄마가 그립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모두 모두 복된 시간 보내세요. 딸이 좋아하는 찬양 요게벳의 노래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자 오늘 준비했어요. 조금 전 조찬미 씨 음성을 전해드려서 오늘 요게벳의 노래는 박진희 씨 음성으로 함께 보시죠. 백곰님께서는 친구들과 영종도 놀러 간다고 얼마나 좋으세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너무 귀하죠. 어린 시절 친구들이 떠오르는 찬양이죠. 아름다운 세상, 친구.

너무너무 유명한 해외 CCM 두 곡이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Above All은 오늘 레니 르블랑의 찬양. 그리고 앞서 친구와 관련된 사연 소개를 해드리면서 빼놓을 수 없는 명곡이 있잖아요.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 이어봤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친구, 그리고 오늘 박진희 씨의 음성으로 전해 드린 요게벳의 노래, 조금 더 짙은 감동으로 또 들어본 것 같아요. 하하호호님께서 늘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또 제키리님께서 축복송에 오신 성도님 모두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삭줍기에 방송 잘 오셨어요 하시며 이삭줍기 방송까지 응원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8751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발견해가며 조금 더 성실하기를 기도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신청곡 써주셨는데 오늘은 송명희와 친구들 앨범에서 나 전해드리고요. 지은 엄마님께서 따뜻한 찬양곡 많이 들려주시고 모두들 목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다들 맞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장지영님 이삭줍기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은수의 찬양 함께 해보시죠.

오늘은 이윤수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전해드렸고요. 여러 찬양사역자들이 함께 불러서 더 감동, 거기에 이 시를 쓰신 송명희 시인의 육성 역시 들을 수 있는 그런 송명희와 친구들 버전의 나 전해드렸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엘리베이션 워십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Before and After라는 곡인데요. 함께 보시고요. 2부에서도 계속 이삭 줍게 할게요.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최소림의 음성으로 사랑이야기가 부른 이제 다시라는 곡도 이어봤습니다. 주말 이삭줍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혜숙님께서 10,000 Reasons 써주셨는데 오늘은 만 가지 이유 유은성의 음성으로 번역된 찬양 전해드릴게요. 또 은희스님께서 풀향기 가득한 시간 축복송이 더욱더 푸르른 여름 시즌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하은하지만 김진아님 히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오늘 신청해 봅니다. 네, 삶에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희망은광님께서 친구 두 목사님 네 분이 우리 선교회로 오시기로 하셔서 반찬도 준비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근데 은영님께서 아카시아 꽃 먹은 이야기를 하셔서 반찬 담다가 장갑 빼고 백배 공감하면서 우리의 추억도 축복송에서 여행하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목사님, 사모님들 축복송 찬양 소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음식 하시다가 이렇게 바로 장갑까지 빼서 공감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 축복송이 그 음식에

함께 해서 더 맛있는 식사가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신청곡 행복으로 감사합니다도 써주셨어요. 아카시아 꽃만 먹은 게 아니고 저는 그 예전에 빨간색 그 사루비아 맞나요? 그거 뒤 부분 쪽 빨아 먹으면은 아주 단 꿀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잘못 먹다가 개미도 먹고 그랬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자, 신청하신 곡, 자, 오늘 세 곡 이렇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은성의 찬양으로 만 가지 이유 그리고 His Will 감사를 선택하기에 이어서 박형근 찬양이었어요. 행복은 감사로 시작. 희망은광님께서 행복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셔서 아마 행복과 감사를 써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찬양 행복은 감사로 시작 박형근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폴라리스님께서 교회학교 교사 저랑 집사님 단둘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응원해 주세요. 충성하는 우리에게 위로고 모든 삶의 순

순간을 써주셨는데 조금 전 희주일 곡이 또 방송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 응원하면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기독교사의 노래라는 부제목이 있는 곡이죠. 소리엘 보리라 함께 하시고요. 최여사님께서 방송 들으며 중간중간 게으름 피면서 그래도 집안일 끝. 뿌듯하네요. 깨끗하고 창문도 열어놓고 이제 따뜻한 레몬차 만들면서 축복송과 함께하니 이 또한 소소한 행복 아니겠소 하셔서 소소한 것들 한부영의 소소한 행복 우리 같이 들어볼게요.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또 청소하셨다고 하니까 청소할 때마다 저는 이 곡이 떠오르지요. 창문에 창문 닫기.

소리엘 보리라, 한부영 소소한 것들, 창문의 창문 닫기에 이어서 매일매일 라이브 어시까지 어노인팅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오랜만에 그리스도의 계절 지영의 찬양 전해드리며 물러갈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시간 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데이비드 그리피스의 힘과 용기의 차이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입니다.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은 영국의 성공회 신부 누들리 스미스라는 분입니다. 1926년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태어난 누들리 스미스 신부는 영국 국교회 성직자로서 로체스터에 있는 성바울교회 신부로 시작해서 캠브리지 대학 선교회 회장, 테트포드 주교로 활동하시다가 1992년에 은퇴하셨습니다. 누들리 스미스 신부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할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시에 대한 애정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첫 가사가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가 반복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찬양입니다. 선율이 뚜렷하고 기쁨이 넘치는 찬양 찬송가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감사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말이죠, 결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결혼정보회사 시장은요 더 활기를 띠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연애와 결혼에서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감정을 아끼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란 게 정말 조건만으로 되는 걸까요? 서류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이 안 통할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국 사람을 이어주는 건 조건과 스펙이 아니라 서로의 눈을 마주하는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토요일. 오늘 뭐 결혼하는 커플들 진짜 많을 텐데,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아무들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행복한 가정, 예, 축복합니다. 이씨가 이씨아에게, 이 발음이. 네, 김보규의 노래. 여러 사람이 같이 불렀죠? 네, 시작했습니다. 두 시간 오늘도, 네, 새로운 가정이 많이 태어나는 날, 오늘. 네, 분주하게 뭐 진짜 한복 챙기고 예복 챙또 끝나면 또 다시 드레스 결혼식장에서 입지 않은 또 다른 드레스나 옷으로 갈아입고 또아 정말 바쁜 신랑 신부 또 양가죠. 네, 정말 그렇지만 네, 즐겁고 환하게 행복한 예, 추억으로만 가득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결혼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가정, 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행복하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도 지금 무엇 하고 있는지 잠깐 올려주세요. 결혼식 가는 분들도. 샵7997 모바일 문자 만나루 인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네, 듣고 오신 찬양은 한이의 행복, 그리고 이길승의 그대 화단에, 아, 좋죠. 발자국의 행복의 열쇠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케이, 민민아님. 오늘 주말 오후도 변함없이 출첵합니다. 아유, 늘 언제나 묵묵하게 참 감사합니다. 신데렐라 부인님도 감사하고요. 제니님, 참 좋은, 토요일이네요. 단장님의 멋진 선곡으로 해피 토요일 되네요.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진짜 벌써 행복이라는 노래가 두 곡이나, 뭐 그대 화단도 행복 넘치죠. 이 씨가 이 씨에겐 더하죠. 뭐 그러네요. 벌써 이 행복이 차고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김다님, CBS G4의 따뜻한 방송입니다. 게시판에 가끔 비방이 있나요? 예, 거의 없는데 뭐 비방. 이렇게 마음이 아픈 분들이 가끔 글을 좀 세게 남길 때가 있어요. 근데 김다님의 마지막 문장이요, 그 사람도 품어가더라고요 하시면서, 이야, 멋지다 멋지다. 예, 하나의 나눔님도 네, 달려오셨습니다. 제법 이제 뭐 여름 같죠? 네, 여름 같아요 진짜. 자, 나의 피난처 예수, 시와 그림 제이어스, 여호와께 돌아가자, 소울 주님 주신 삶, 새소리 막 들립니다. 그리고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까지 듣고 올 동안 여러분의 사연 기다릴게요.

네. 그 하나님의 세계 그 들으면서 홍이삭이 이제 뭐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브라운관에도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우승을 해도 정말 뜨는 사람이 있고 우승을 안 했는데도 또 정말 이렇게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네. 실력도 실력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세상살이가 알수 없고 또꼭 유명해진다고 좋은 건 아니겠죠. 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달란트를 잘 쓰임 받는 환경까지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들 놓고 너무 무명으로 오래 가니까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하다 보면 되는 게 없으니 노력을 더 하고 더 하고 그렇지만 어느 날 노래하겠다고 음악을 통해 평생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다고 한 사람은 노래를 통해 생활도 되고 네, 유명해지지 않아도 그 길이 계속 열리길 기대해 보는 거죠. 제가 또 부모니까 마찬가지죠. 다른 일도 다른 직업도 네, 그럴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그리고 이경미입니다. 초가 삼간도.

네, 초가 3간도까지 듣고 왔습니다. 3258번님이 사춘기 손자님이 오신다고 또 무섭고 힘드네요 하셨어요. 아, 진짜 좀 센 시간을 보내나 보죠. 쉽게 지나가길 기도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셨는데, 아, 그 손주 주님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름답게 지나가길 기도합니다.

할머니의, 네, 할머니의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 부나님도 딸 이제 시집 보내는군요. 야, 무엇보다 사위감이 너무 멋진 친구라 참 좋습니다 하시면서, 그러게 보내면 실감도 안 나고 허전함도 있는데 사위감이 좋다니 뭐 아들 얻은 느낌이겠네요. 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자, 미랄 천관웅이죠. 네, 듣고 2부에서 만날게요.

0: 인생에서 온몸이 산산이 부서질 만큼 깊은 바닥이란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땐 잠시 쉬세요. 다시 밧줄을 잡고 밖으로 나갈 만큼 기운을 차릴 때까지요. 충분히 밖으로 나갈 힘을 모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때 다시 밧줄을 잡고 오르기 시작하세요. 포기란 항상 비겁한 것은 아닙니다. 신낱같이 부여잡은 목표가 너무 벅차거든 자신 있게 줄을 놓으세요. 대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펼치십시오.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득할 거야 러비맨 찬양으로 2부 시작됐습니다. 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함께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참맘님 결혼식 가기 전에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늦었지만 출첵해봅니다. 안 늦었습니다. 바란하늘님.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샵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루 인보의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결혼식 가면 결혼식에 참여할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기도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식당 가 있는 분들도 참 많아요. 네,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뭐 상황이 그럴 수 있으니까 또 그렇습니다. 여러 다 상황이 다르니까. 다만 결혼식장 가면 어떤 상황이든지 식사를 하기 전이든지 식장 안에서든지 진심으로 크리스천이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만이 이 가정을 지키고 인도하시니까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해 드렸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김도연의 꽃, 남궁성옥, 내 삶의 이유라, 남우엔입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리고 정혜원의 찬양까지 듣고 올게요. 지난번에 우리 와서 콘서트 얘기했죠. 예, 그래서 더 가까이 느껴지는 우리 정혜원의 일상의 기적.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토요일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돌아오는 딸 전철역 마중 나가며 사평로 계속 함께해요. 늘 올바른 사고에 멋진 믿음의 선배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목사님 하셨는데 아이고 그러게요. 제가 말하는 것만큼 100% 살지 못하죠. 저도 예, 부족하고 죄도 짓고 그렇지만 다시 피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애쓰는 거.

저 애쓰는 거, 네. 애쓰면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다 보면 점점 좋아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네. 제키리님 오늘도 운전하시면서, 운행하시면서 듣고 계십니다. 오솔향님 달려오셨고, 중고서점에서 책 고르면서 듣고 있어요. 클리오님, 예. 중고서점 책들 많아요. 가격도 만만치는 않아. 예, 뭐, 그래도 새 책보다 싸니까. 자, 라스트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소울싱어즈입니다.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 헤리티지와 신형제죠. 네, 부열 찬송 메들리 한 곡 더 이어갈게요. 파이디온 어린이 선교회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거 같대?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이 노래 뭐 거위의 꿈인 건 너무 잘 아시죠. 40주년 때 제 아들과도 불렀지만 뜻모를 비웃음, 그리고 황당한 꿈은 꿈이 아니라고, 너를 더 죽여간다고 말하지만, 실은 황당한 꿈 이 이전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남들이 볼 땐 내 달란트와 내 재주와 그걸로 남들이 평가하고 세상이 평가하는 꿈이 있지만, 기준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건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꿈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행복의 열쇠 가사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면 또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비웃는 웃음들과 사람들이 짓밟고 가는 말들 너무 마음에 빼앗기지 말고 상하지 마시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꿈들이 다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거위는 나를 수 있다고 하지만 못 나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선 반드시 나를 수 있다는 것도 이 믿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곡 어때? 거위의 꿈. 오늘 원곡자 카니발이 부릅니다.

네, 거위의 꿈이어서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였죠. 은혜 아니면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만하면 행복님은 손주 무릎에 앉혀놓고 있다고. 아니 그냥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는 감사로 가득한 하루입니다. 꿀단지님 아멘 하면서 오늘 끝곡은 어노인팅 교회여 일어나라. 진짜 한국교회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대한방송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노숙인들을 돕기 시작한 이후 생긴 변화는 꼴찌 인생에 대한 예찬이 생겼다는 겁니다. 늘 최고 1등만을 지향해왔던 것을 버렸어요. 인생의 결승점에서 최고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마라톤 경기에서 목표 지점까지 기어오거나 남의 등에 업혀서라도 완주를 했을 때 꼴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치고 쓰러진 이와 함께 온 사람도 꼴찌로 불리겠지만 이런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 세상이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밥사랑 공동체 박희돈 목사의 말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크리스천 칼럼 삼본교회 이상갑 목사입니다.
1: 중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강사 대접을 한다고 한 횟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횟감이 분명히 떠져 있는데 회의 물고기가 살아서 눈을 껌뻑껌뻑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망하게도 식사가 끝날 때까지 물고기는 눈을 깜빡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일까요? 죽은 물고기일까요? 예,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일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 신앙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물고기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신앙 유산이 반드시 상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 유산이 단절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앙의 유산을 최고의 선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져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자녀의 가슴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할 수만 있거든 자녀들과 큐티 나누는 예배를 같이 드리거나 기도를 같이 함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 숨쉬고 그것이 자녀 세대로 이어져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

0: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한 보험조사원이 수많은 사고 기록을 들여다보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사고들이 먼저 있었고 그 작은 사고들 이전에는 이미 사소한 징후들이 수백 번씩 반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따 하인리히 법칙이라 불리게 된 이 발견은 어쩌면 우리 삶에도 조용히 흐르고 있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큰 폭풍이 오기 전 먼저 바람결로 흔들리는 촛불로 마음 한켠의 작은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먼저 속삭이십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온 작은 신호들이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결과로 찾아옵니다. 오늘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음속에 오래 밀어둔 작은 신호는 없는지 조용히 꺼내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한웅재의 찬양으로 들으시고요. 찬송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베들레헴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밴드의 곡으로 함께 듣습니다.

0: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한웅재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찬송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밴드였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0: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독일어로 찬양하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레나 벨가르트, 라르스 페터, 알베르트 프라이의 찬양으로 들으시고요. 찬송가 마뉴의 주제의 스페인어 버전, 벨라 에스라 티에라, 니카라과의 가수 카티아 카르데날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리차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과 빌 더글라스의 피아노 연주까지 이어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레나 빌가르트, 라르스 페터, 알베르트 프라이의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마뉴의 주제의 스페인어 찬양 벨라에슬라 티에라, 카티아 카르데날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리차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빌 더글라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핍박에서 건지시는 하나님만이 피난처와 소망이 되심을 간구하는 시편 142편 1절에서 6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142편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뢴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을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시편 142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더 라이트 워십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안성진이 부른 주 음성 외에는 주와 함께라면 이경미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려요. 김진아님이 보내주신 피아 워십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준비했고요. 김명수님이 예배당에서 부른 찬양이라며 보내주신 곡이에요. 소풍, 지선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계란후라이가 되느냐, 새 생명이 되느냐의 한 끗 차이라고요. 맞습니다. 밖에서 깨기 전에 내가 먼저 깨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성장의 비밀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수 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후대에게 혼나고 나서야 돌아오는 자녀보다 살짝 눈치만 주셨는데도 헤헤 웃으며 달려오는 자녀가 훨씬 예쁘잖아요. 이번 주말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주 작은 신호들은 없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랑을 먼저 만나보세요. 억지로 혼나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기뻐서 하는 응답으로 가득한 행복한 주말과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0: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그 죄 때문에 괴로운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죠. 이미 엎질러진 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
1: 사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게 죄라는 걸 몰라서 지을 때도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인 줄 알지만 죄를 지을 때 이미 엎질러진 물 같은 죄, 진짜 괴롭고 힘든데 그럴 때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2: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또 그런 죄 때문에 나는 벌 받을 거야? 또 아니면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오히려 또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걸 볼 때도 있거든요.
3: 이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지은 죄는 돌이킬 수 없지만 어떡하죠, 하나님?
1: 맞아.
3: 이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소산할 구멍이 있지 않을까.
4: 하나님이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엎질러진 물 같은 그 죄들을 자복하면은 좀 주워 담아지지
1: 맞아.
4: 않을까.
1: 맞아요.
4: 제발.
1: 아, 다시 주워 담는다고?
3: 제발.
1: 제발요, 하나님.
3: 제발요.
1: 제발요. 제발.
5: 엎질러진 물에 집착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 아. 컵을 다시 닦고 새로운 물을 받아야겠네요.
4: 닦아야죠.
6: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저는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것을 향한 그런 과정들이 오늘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 이제 죄책감이 양심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그때 죄책감을 자꾸 주는 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책감을 느끼면 속죄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를 자책하고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뭐 이런 놈이야 이렇게 되면 사탄에게 쏙는 거예요. 그래서 엎질러진 물인데 하나님 기억지도 않게 깨끗이 다 치우시거든. 뻔뻔해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다른 얘기.
0: 감당하기 어려운 죄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를 도와주실 귀한 말씀 목사님들 설교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7: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참 많아요. 하늘이 뚫린 것 같다라는 표현을 제가 써봤었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1등이 뭐냐라고 하면 0.1초도 안 걸리고 제가 대답할 게 있어요. 속죄 은총.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예수 믿고 받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하라 그럴 때 나는 참 기뻤어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그 속죄의 은총을 깨달은 거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류 소설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양치는 언덕 그 소설을 아마 고등학교 때인가 읽다가 제가 속죄를 깨달았어요. 거기 이제 료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람둥이고 술꾼이고 이래요. 근데 목사님 딸인 나오미가 이제 쉽게 말하면 둘이 연애해서 도망가서 살아요. 부모 버리고. 근데 나오미가 1년인가 2년 살다가 못 견디고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제 료이치가 폐병에 걸려서 그 당시에는 폐병은 이제 고치지 못하는 병인데 그 나오미 있는 집으로 들어와요. 근데 나오미는 받아주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받아줘서 거기서 요양을 하는데 료이치가 그림을 잘 그려요. 요양생활 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안 보여줘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날 나오미 장신 줄 선물이라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완성됐는데 전에 사귀던 좋지 못한 여자가 자꾸 불러내서 료이치가 나가요. 술을 권해요. 안 마셔요. 여기서 자고 가라. 아, 나는 이제 안 그런다 그러는데 여자가 이 술 한 잔만 마시면 집에 보내주마. 수면제를 탔는데 그리고 제가 그걸 모르고 받아 마시고 거기서 자지 않고 나오려고 하다가 길에서 잠들어서 동사해요. 그게 이제 그 그림인데 그 클라이막스가 뭔가 하면 로이즈가 그린 그림을 벗겨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밑에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고개도 푹 숙이고 피가 떨어지는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0: 근데 그 청년이 로이지였어요. 자기를 그런 거예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뭐 망치로 한 대 꽝 맞은 것 같아. 완벽한 속죄예요. 아, 저 마음으로 십자가 붙잡으면 완벽해지겠구나. 로이지가 구원 얻었다는, 저는 제 구원의 확신보다 로이지의 구원의 확신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고 왔어요. 아, 나도 저 패턴으로 저런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얻겠구나 하는 걸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속죄는요, 완벽한 속죄예요.
1: 아멘.
0: 완벽한 속죄예요. 부부간에 싸우다가 사과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완벽한 속죄가 아니거죠. 다음에 또 나와. 당신 그때 그랬잖아.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셔요. 깨끗이 잊어버렸어요. 동에서 서가먼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되리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는데, 그때 여자는 이름을 안 넣어줬었잖아요. 네. 그래서 족보에 없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로 몇 여자만 들어가요. 네. 라합, 다말, 룻, 밧세바. 다말은 아내가 아니고 며느리잖아요, 그렇죠? 룻은 기생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밧세바가 나와요. 다 문제 있는 여자만 딱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한번 회개하고 옳다 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용서는 해줘도 그 족보에는 못 끼어. 그래도 조금 흠이 있잖아. 근데 그 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러 그거 깨달으라고 이렇게 완벽한 속죄를 주시려고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이것만 딱 집어넣으셨구나. 다 훌륭하고 좋은 사람만 족보에 나온다면 나는 기죽을 거야. 나도 낄 수 있을까? 왕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낄 수 있을까 하는데, 다말, 라합, 룻, 밧세바 할 때 그러면 나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제가 큰혜 받았던 거예요. 제가 8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기 딱 전에 사탄에 걸려들었어요. 사탄이 내 양심을 공격하는 몇 번번에 너 같은 자식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 내가 기억하는 죄들이 있으니까. 아, 못 견디겠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번민했어요. 안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구나. 내 죄를 여러분은 몰라도 내가 알고 사탄이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 같은 자식이 어떻게 목사가 되냐 뻔뻔하게 절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때 사탄이 내가 속죄 받은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속죄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받아도 되겠구나 할 때 뻔뻔하게 받은 게 아니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새기는 때문에 내가 목사 되는 일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십자가에서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는데 저 봐라, 김동호가 목사 된다. 내가 힘들었어도 잘 죽었지. 내가 십자가의 보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십자가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탄은 양심을 어김으로 죄짓게 하고요, 죄짐은 양심을 가지고 양심적이 되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내려고. 뻔뻔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비양심적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 죄책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더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싶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속죄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 은총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모든 종교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첫째, 저 공통적인 게 뭡니까?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가장

0: 임할 정도로 그걸 강조되어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가리키는 게 힌두교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업이라고 그러죠. 카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 바로 네가 전생에서 그 그렇죠, 대가야. 사실 기독교도요. 대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죠. 그걸 그 지은 사람이 지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는 이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슬람 회교는 어떻게 합니까? 알라라는 신은요. 눈을 가리고 마치 천평층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 선한과 한쪽에 악한 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그래서 이 선하게 기울어지게 다섯 기둥 그래가지고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다른 것도 굉장히 그런 맥락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1: 아멘.
0: 그게 바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십자가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 다른 게 답이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단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진정한 회개를 해봤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죄는 계속 저를 평생을 통해서 짓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느냐라는 게 선제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그것이 선제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막 썩는 느낌. 그렇지만 그 다음에 조금 두 절 후에 답을 갖다 그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의 1장을 보시면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깨끗게 하신다. 거기 보면 모든 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적으로 근심, 걱정, 진짜 잘 됐을까? 사실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 선할 수도 있어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근심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 근심은 그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 뭐냐면은 근심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 그걸 통해서 내가 성숙에 이르는 그런 근심이 있는가 하면은 그건 저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런 세상적인 것, 기독교를 믿기 전에 다른 종교 속에서 얻었던 그런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언젠가 침투해 있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올 수 있고 마귀는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가질 때 옆에 와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을 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마귀가 처음에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은 왔을 때도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부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마저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너희 좋은 거 못하게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걸로 의심을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끊어야 돼요. 과감하게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 속에서 계속 생길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았고 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기독교는 사실은 다른 종교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은 그분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죽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분은 그것을 향해서 만족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그분이 만족해 하셨다라는 그 단어가 참 저한테

0: 받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면서 본인은 힘드셨지만 만족하셨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 속에 십자가를 놔두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수치 중에 수치였어요. 근데 그거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전체에서는 여러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그 속에서 유혹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내 존재란 약한 존재란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약하지만 우리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만드시는 예수의 초점을 맞추시면서 그러한 의심이 올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무너질 때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차라리 물을 엎지르는 거면 좀 다행입니다. 물은 잘 닦이잖아요. 요거트 스무디 같은 거 좀 일이 커집니다. 복잡해지죠. 성경에 보면 요거트 스무디를 아직 항아리채 쏟은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10계명 중에 6계명, 7계명, 9계명, 10번째 10계명을 다 어겨버려요. 한 번에. 살인하지 말라. 간접살인이긴 했지만 전장터로 보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가늠하지 말라 범했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아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죽여버렸죠. 그리고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내지 말아라. 이 계명을 다 어겨버렸어요. 엄청나게 물을 쏟았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인생이 망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셨고 여전히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다윗을 나의 믿음의 본으로 선배로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회개의 영성은 시편 51편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죄를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실 때 진심을 다해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울부짖었던 노래가 시편 51편인데 그 51편에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다윗의 회개의 영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미 다윗의 시편 51편에 앞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십자가 보혈의 용서의 고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 조건은 나의 어떤 회개의 노력과 결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용서하시겠다는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물을 엎지러도 우리는 괜찮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제가 다윗의 회개의 영성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첫 번째 회개의 영성이 회개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하나님 어차피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또 죄 지어도 되겠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하는 회개의 두 번째 영성이 있는데요. 죄의 결과는 매우 비참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의 과정 중에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저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죄를 짓고 났더니 물을 엎지르고 났더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게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어느덧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 올라왔는데 자원하는 심령, 주를 향한 열정이 다 사라져버린 죄의 부작용을 다윗 스스로가 경험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자꾸 범죄하고 습관적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 그렇지,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이시니까. 근데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막 여러 가지 징계를 말씀하시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게 뭔가요? 분명히 죄를 사해주셨는데 징계가 남아있어요. 이외에도 나단이 이제 당신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받게 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천천히 살펴보면 다윗이 한 8가지 정도의 굵직한 징계와 벌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윗이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셨는데 저한테 왜 이런 벌을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두 번째 회개의 영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그 죄에 대한 결과나 징계를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어떤 개념인지는 이따가 한 번 더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개의 영성은 무엇이냐? 죄를 이기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아 그러면 용서함을 받고 그래도 죄의 무서움을 내가 깨달았으니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물을 엎지르지 말아야지라고 우리가 다짐하지만 그게 사실 잘 되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또 다윗이 얘기해주는 회개의 영성의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 죄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 시편 51편에 여러 고백이 나오는데 모든 것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실 분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죄의 해결에 대해서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아주 잘 정리를 해줬죠.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스스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난 죄인입니다.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있고 해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죄책감과 그런 것들을 막 토해내는데 우리가 아는 복음은 로마서 7장에서 멈추지 않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힘이 있어요. 나를 죄짓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 전에는 그 힘만이 나를 다스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힘이 이제 죄와 사망의 힘을 이겨내시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의 놀라운 힘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 내가 다시 죄짓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미 엎지러진 물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겨주시고 아무것도 기억지 않으신 채 우리를 다시 한번 다윗처럼 영화롭게 세우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경계하고 끝까지 싸워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 싸울 힘이 내게는 없으니 성령이여 도우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엎질러진 물 같은 나의 죄를 다 대속 받았다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큰 위로와 희망을 갖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또 한편 드는 생각이요. 정말 그럴까? 주홍 글씨 같은 이 죄가 진짜 하얗게 될까 하는 마음이 또 드는 건 왜일까요?
3: 그게 진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폭풍 같은 상황들이 막 지나치고 이제 정신 딱 차려보니까 뭐 이혼, 또 낙태, 자살, 불법 되돌릴 수 없는 그 진홍빛 죄가 새겨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이런 내 모습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상황들이 근데 목사님들은 그런 상황들이 없으셨을 것 같아서 일반 대중들은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지만 간접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그럴 때는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4: 전도사님 아이들 있잖아요. 네. 아주

0: 부리지만 예. 이놈들이 이제 나중에 말썽도 부리고 정말 죄도 많이 짓고 그러면서 뭐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부모 마음은 뭔가 하면 저놈이 돌아오면 좋겠는데 하는데 어느 날 정말 그 아이가 그걸 깨닫고 통절히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전도사님은 그놈이 지었던 죄를 보겠어요? 지금 돌아오는 걸 보겠어요?
1: 돌아오는 걸 보죠.
0: 그 부모가 아니면 남은 죄를 봐요. 애비는 자식을 봐요. 아비에게 그 아이는 죄인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그리고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감사한다고. 야, 너 돌아와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런 거거든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A가 B에게 한 천만 원 죄를 지면서 잘못했다 그래요. 근데 인정을 했어. 그러면 감사하지만 장사하는 관계는 회개하는 것만으로 안 돼. 돈을 줘야지. 죄를 갚고 해결하는 게 중요한 관계예요. 아버지하고 뭐 하다가 내가 아버지한테 한 천만 원 손해를 끼쳤어. 관계가 나빠지니까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우선 아버지한테 돈을 갚고 이자까지 갚았어. 아버지 됐죠? 안 된 거야. 그게 된 게 아니야. 진심으로 마음으로 되지 않으면 되지 않은 거고 마음으로 되면 그 돈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아버지와 관계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 장사하는 상거래하는 그런 남남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근데 사탄은 그걸 자꾸 틀어놔. 그래서 뭔가 갚아야 될 것 같고 미안한 것 같고 죄의식을 갖게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 우리 박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그것을 고맙다 그러실 거야. 우리가 돌이키는 일을.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한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 김 목사님 말씀하신 거기에 저는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다윗의 시편 중에 10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긍휼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멋진 말이 나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 긍휼히 여기면서 그 다음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결국 단지 먼지뿐임을 아신다라는 거죠. 긍휼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사실 의미 있는 단어예요. 확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열왕기 3장에 보면은 재판이 나오잖아요. 재판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합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반을 잘라가지고 나눠줘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 단어가 쓰여져요. 우리는 뭐라 그러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죠. 엄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어디 쓰여지냐면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부모랑 연결해가지고 마음을 얘기할 때 여인이 자기의 그 젖먹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긍휼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불쌍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십자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절망에 있지 말고 오히려 그 절망의 포인트가 C.S. 루이스가 말했다시피 인간의 절망의 최하점, 최저점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바로 그 시작점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2: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용서하실 수 있는 아버지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신 어머니이신 게 확실한데 아까 전사님 질문 중에 그걸 알지만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께 감히 다가가기가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아직 많이 무지해서 잘 모르겠지만

0: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고 16절에 하나님께만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믿을 만한 목회자나 리더에게 자신의 이 죄에 대한 상황, 물을 엎지른 상황들을 이렇게 나누고 또 조언을 구하고 또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탄탄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중에 특별히 이제 음란물 중독에 빠진 또 그 죄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 회개 기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가 정말로 그 문제 때문에 괴롭다면 전문적인 중독 치료라든지 아니면 상담의 과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것을 나누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구체적인 회개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대속의 은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해야 될 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또 대속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 죄와 벌, 아니죠. 죄와 용서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2: 오늘은 마치 제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했던 거 한번 빨리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우리 박성민 목사님. 저희들은 큰 죄 작은 죄 하면서 자책감에 시달리기 진짜 하루에도 몇 번인데 우리가 혹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는지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을 어겨도 용서해 주실까요?
4: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사천격이라고 하는 유대교에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두 가지를 얘기해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건 용서가 안 된다. 거기에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지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가 뭐냐면 살인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살릴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 참 흥미로운 거는 저는 그거 처음 와닿았어요. 명예훼손이에요. 마치 깃털을 날리는 것 같아요. 다 주스로 날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목숨과 명예라고 하는 거. 그럼 성경에서는 어떠냐? 성경에서는 용서받지 않는 죄. 사실은 언급이 나오는데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 의미가요.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죄. 용서 안 된다. 근데 뭐가 성령을 거스리는 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한마디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요한일서에 나와 있듯이 어떤 불이든 간에 어떤 죄든 간에 예수님의 피로 용서가 안 될 것은 없다. 그게 저는 성경적인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만 오히려 어떤 죄든 간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은 저는 그때 딱 떠오르는 말이 그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그 유명한 캐롤이 있죠. 펠리스 나비다라고 하는 거. 펠리스라는 게 사실은 해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이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라틴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어인데 그 라틴어를 쓴 분이 계세요.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죄를 향해서 펠릭스 쿨파라고 그랬어요. 펠릭스 그러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 하는 영어로 하면 오 해피 씬 행복한 죄요. 그게 뭐냐면 죄가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라고 느끼고 회개했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그 행복감을 말하면서 펠릭스 콜파라고 얘기했어요. 전 그래서 무슨 죄에 대한 인식이 떠오를 때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이 연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컨설트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스탑을 해야 돼요. 거기서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받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그것을 통해서 성장의 계기로 삼아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5: 아, 다행입니다.
3: 안도의 한숨을. 이번엔 김동호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그 죄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김동호 목사님의 정말 단호한 설교를 듣고 위로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또

0: 또다시 죄를 반복하고 맞아. 또 양산시킬 명분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맞아, 들었거든요. 용서해 주실 텐데 뭐 이러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봐 좀 인간의 타성을 적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김 목사님 설교에서도 인용됐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번민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책하고 나는 죽어야 돼 이러지 않거든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구속자를 찾아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근데 그 구속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이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아까 오란한 공고한 자로다 할 때 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도로서 하는 게 나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감격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십자가의 은총을 알았다라고 하면 진짜로 알았다고 하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다 죄의 유혹이 있지만 내가 죄를 지면 예수님 또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 때문이 아니라 또 용서해 주실 건데 이거는 뻔뻔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진심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마음의 진심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용서해 주실 건데 그거는 정말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나는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해. 창호 씨 얘기한 것처럼 뭔가 하면 단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료이지의 진심. 정말 자기 죄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누구에도 말 못하는데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는 그 진심 하나님은 진심을 보시잖아요. 그 우리가 회개하는 게 진심인지 가식인지 장난처럼 또 용서해 주실 건데 그건 진심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심의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은 완벽한 속죄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진심의 회개. 그러니까 자책감이 처음에는 진심의 회개에서 좋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의심으로 가거나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 선을 분명히 지어서 진심의 회개 하나님 붙잡는 용서를 통해서 완벽한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고요. 자유함으로 그 다음에 내 자유함으로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지 하는 이제 쪽으로 가야 되겠죠.
2: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번에 김종인 목사님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죄를 사해 주시지만 징계는 거두시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벌 주시는 거는 이게 용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죄일수록 징계도 감당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건지
3: 죄에 대한 이제 결과 징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선은 첫 번째 징계는 어떤 거냐면 죄 그 자체로 인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징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햇빛을 떠나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추워지고 햇빛이 없는 지하실에 오래 있으면 막 비타민도 부족하게 돼서 막 병이 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징계죠. 햇빛을 멀리했다고 몸이 약해지는 벌을 주시거나 뭐 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햇빛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작용이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의 또 비유를 들면 예수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를 떠난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죽은 셈 치고 그냥 재산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일종의 죄죠.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친구들이 떠나가는 외로움,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 그 다음에 막 곤고한 삶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준 벌인가요? 아니죠. 아버지를 떠났더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황인데 그것이 바로 징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든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든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우리의 삶엔 여러 가지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짓지 말아라 이 자리를 지켜라 이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셨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아까 질문 중에 벌을 하시는 건 용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가 되면

0: 진정한 용서에는 매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사실 용서하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존재만으로 이미 용서가 된 거예요. 다만 그 똑같은 범죄나 똑같은 실수,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죄의 부작용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매를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한을 걸기도 하고 하는 벌을 주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벌이 없다면 그것은 저는 용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로마서 계속 얘기하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도록 그냥 놔두셨습니다. 이게 유기의 형벌이거든요. 그냥 죄 져도 벌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유다 싶지만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용서하지 않으시는 최악의 형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내 안에 어려움도 찾아오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올 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을 챙기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지울수록 점점 내 삶이 형통해진다. 그럼 뭔가 지금 이상해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저 버리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1: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주님의 기도가 정말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떠오른 그 시간이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성령의 법으로 이긴다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목사님들의 솔루션이 아닌가 싶거든요.
2: 네, 엎질러진 죄로 괴로워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또 상담도 해주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성경 말씀에 반하는 죄의 문제들 때문에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정죄하는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씀과 권면을 해주셨나요? 또 엎질러진 죄가 전화위복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 목회 연수가 제일 짧은 저부터 더 많은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섬기고 목양하는 청년 중에 한 친구가 수년 전인데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너무 울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길래 이제 나중에 좀 가까워지고 하니까 이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 청년이 이제 20대 초반에 대학생일 때 벌컥 사귀는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사귀다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근데 참 고맙게도 다른 결정을 하지 않고 이제 둘이 대학생 때 결혼을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예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림처럼 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너무나 어렸던 이 아내, 엄마는 이제 대학생이고 그랬으니까 도저히 그 가정생활과 결혼생활, 아이를 키우는 게 감당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점점 이제 가정 안에서 일탈이 일어나고 아이를 버려두고 나가고 그리고 그런 긴 시간이 가서 이제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이 청년은 이제 아들을 자기가 이제 키워야 되는 이런 상황 중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든 게 원망스럽기도 하고 자책과 원망과 분노와 막 이런 걸로 막 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고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오늘 쏟은 물에 대한 얘기인데 쏟아버린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자. 이미 지나간 것 그리고 떠나간 그 엄마 그 아내를 두고도 분노와 그 모든 감정들을 다 그냥 떠나보내고 너가 지금 붙잡을 것은 좋은 아빠가 되는 거 하나만 그것만 생각하자. 지나간 거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는 이 아들을 주셨고 맡겨주셨으니 이 아들에게만큼은 좋은 아빠가 되는 것으로 우리 한번 애써보자. 이거에 최선을 다해보자. 이를 악물고서라도 이 아이에게만큼은 좋은 아빠가 되어보자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고맙게도 그 권면을 잘 받아들여주고 이 악물고 대학 잘 졸업하고 막 알바 몇 개씩 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신학교를 갔어요. 지금 전도사로서 이제 수련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저는 그 과정이 물론 지금 그 친구의 여전히 아픔이고 어려움일 수 있겠지만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품고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더 달려가다 보니까 저는 확신해요. 이 친구가 어느덧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사역자가 됐을 때 분명히 자신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이야기들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데 귀한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3: 오히려 저는 저한테 딱 이 질문에서 꽂혔던 단어 하나가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간의 실수를 갖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케이스,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존 뉴턴의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존 뉴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머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셔서 아버지는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떠난 사이에 어머니가

0: 계속 길다가 사실 7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때 아버지가 돌아와가지고 재혼하고 거기서 아이가 생기면서 좀 버림을 받는 굉장히 힘든 생활인데 그 일찍부터 뱃사람이 됐죠. 저는 존 뉴튼 얘기는 한번 꼭 한번 전체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보면 결국 인간의 여정, 나의 모습도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여정 속에서 변화를 받지만 그것에서 즉각적인 깨달음은 못 얻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존 뉴턴을 만들어 가세요. 뭐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 얘기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우리는 나 같은 죄인 그렇지만 거기에 원래 썼던 존 뉴턴의 표현은 뭐냐면 그냥 Grace도 아니고 Amazing Grace고 누구를 살렸냐면 Wretch라는 단어를 써요. 비참하고 처참하고 가장 가련한 존재. 바로 그 존재를 구하셨다. 죽는 순간에 그 친구가 남겨놓은 유명한 글이 있어요. 와서 존 뉴턴한테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자기의 감정을 얘기했더니 자기는 지금 기억이 흐려지고 다 잊어버리는데 지금 딱 자기는 두 가지만 기억하길 원한다. 두 가지 사실. 그게 뭐냐. 하나는 나는 great sinner. 나는 끔찍한 죄인이었고 대단한 엄청난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Great Savior. 놀라운 구원자셨다.
1: 멋지다.
0: 그 두 마디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기 원한다. 저는 이 죄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Amazing Grace. 그것이 우리 모두한테 지금 약속하셨고 행하셨고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제가 목회할 때 교회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는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는 커리어 우먼이고 또 뭐 외모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예뻤어. 근데 결혼을 안 하셨어. 결혼을 안 했지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대학교 다닐 때 자기가 이제 간음을 했어. 그걸 평생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고 그 죗값을 갚는다고 봉사는 다 하고 또 헌금하고 그러는데 늘 얼굴이 껌껌했어요. 나중에 그 일을 알아서 내가 아주 작심하고 한번 나쁜 놈이라고 아주 심한 욕을 해줬어요. 당신 참 나쁜 놈이라고 깜짝 놀라서 그래. 그러니까 양심적이었지만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은 거라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라고. 그리고 막 해댔어요. 아, 그때는 얼굴이 환해지더라고. 그때 그때 그 집사님의 삶이 바뀌는 거, 그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거를 봤어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건 참 아름다운 거야. 근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속죄자라고 하는 것이 궁극이라고.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근데 그것이 실제 그 사람에게 적용됐을 때 자기를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나 일상적으로 지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 양심적이어서 그런 거지. 너무 신앙적이고 그런데 신앙적이 아니야. 그거는 양심적인 것이지. 그래서 그거 한번 풀어줬을 때 아 내가 목사 노릇 잘했다 하는 그 경험은 있어요.
3: 시편 기자의 그 기도 말미에 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은혜로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는 결코 엎질러진 인생이 없다는 거 기억을 하면서 오늘 환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끝인사는 엎질러진 죄도 주어 담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기로 마음먹으며 외쳐보도록 하죠.
4: 네. 진홍빛도 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두 아뢰며
5: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왕.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열중할 때 행복은 자연히 따라온다. 무슨 일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라. 그것이 위대한 일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말라. 방을 청소할 때는 완전히 청소에 몰두하고 요리할 때는 거기에만 몰두하라. 인도의 철학자 오쇼 라즈니쉬의 말입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이유, 단순히 부담감 때문만은 아니고요. 공을 차기 전에 스스로에게 하는 결심이나 다짐이 발목을 잡는다고요. 가령 왼쪽을 겨냥하되 골대는 맞추지 말자라는 식으로 다짐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신기하게도 공은 오히려 왼쪽 골대를 맞추게 된다네요. 화내지 말자고 하면 더 화를 내게 되고 불안해지지 말자 하면 더 일렁이는 심리, 이거를 역설적 실책이라고 부른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다짐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요. 결정적인 순간 우리를 헛발질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저녁 무언가를 꼭 해내겠다는 결심보다 마음을 좀 느슨하게 풀어주면 어떨까요? 애써 다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내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나는 세계적인 선수고 페널티킥을 이제 차야 되는 그런 순간. 1대1에서 내 골에 의해서 우리 팀이 우승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는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차야 될까요? 그래, 저 왼쪽으로 말고 오른쪽으로 차서 골대는 맞추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대잖아요. 이 첫 곡을 들으면서 저도 고민을 좀 했거든요.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나를 믿자. 하나님 저에게 힘주세요 하고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연습했던 걸 믿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차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그만큼 연습을 했어야죠. 그죠? 아, 생각만 해도 떨리긴 합니다. 오늘 첫 곡 괜찮다 다 괜찮다 김영미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8시까지 함께 할게요. 오늘 예, 2시간 동안 편안하게 모든 나를 조금 묶어놨던 것들을 푸는 예, 좀 편안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라니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서 들을까요? 주리가 부릅니다. 치유의 노래.

주리 치유의 노래에 이어서 피아워십 앨범에서 말씀 앞에서 함께했습니다. 행복한 요한나님이 신청하신 찬송가 620장 이믿음 더욱 굳세라 유턴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6주년 함께 축하할 때 찬송가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찬송가가 더 많이 흘렀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선곡을 할 때 주일에 찬송가를 더 좀 많이 선곡을 하고 평일에는 CCM을 더 많이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아 우리 모두 찬송가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구나라고 다시금 느꼈거든요. 네, 더 찬송가가 많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송가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 이미듬 더 굳세라 유턴이 불렀고요.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장윤영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은 당향로 하면 생각나는 곡 1000번째 한재호가 함께한 푸른 초장입니다 하셨어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제가 곡을 다 듣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께 근데 이 곡이 왜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같이 들으면서 아 좋다 좋다 예 그래서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푸른 초장 한재호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박진희 채우소서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CBS Joy for You 최정원의 당신을 향한 노래 듣고 계시고요. 예수나의 치료자 송재홍이 부릅니다.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곡이었고요. 최명선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예수의 길 신청하신 임진영님, 이곡 히솝 앨범에서 같이 듣습니다.

희소업 앨범에서 예수의 길 들었고요. 1부 끝곡 김명식의 목소리로 예수 나의 이 곡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7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나에게는 저력이 있다. 나에게는 오직 전진뿐이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시킨다. 너의 길을 걸어가라. 사람들이 무어라 떠들든 내버려 두어라.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평론가, 신곡의 저자 단테 알리기에리가 남긴 말입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두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선이 부른 소풍 그리고 임성규 인생 걸음을 멈추고 생각이 잠기다 두 곡이었어요. 마하나임님의 신청곡인데요.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나비워십 앨범에서 듣습니다.

자,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이어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재즈 보컬리스트 조범진이 불렀고요. 피아니스트 김용건이 함께한 곡 들었습니다. 김영애님께서 아버지 내 눈물이 신청하셨는데요. 유효림의 곡 중에 아버지 내 눈물이 기도되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길 바라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아버지 내 눈물이 기도되어.

아버지 내 눈물이 기도되어 CCM이 같은 제목의 다른 곡들도 많고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버전이 아닌 곡들도 있어서 제목이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 같은 제목이라도 아, 이 곡이 맞나라고 고민할 때가 좀 있거든요. 유효림 아버지 내 눈물이 기도되어 함께 했습니다. 공주마마님께서 주일에 이 찬양을 불렀는데 지난주일이에요. 예, 눈물이 앞을 가려서 다시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김대환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조수아가 불렀고요. 그 전에 주의 길을 가리 김대환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후야마미님이 신청하신 곡 참 좋으신 주님 The Road is Good 하나 정지혜 손선희가 함께하는 곡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 희망 그림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희망음광님께서, 희망음광님 그리고 조카들 캐나다에서 전국 곳곳에서 당양노 시간에는 귀를 기울이고 사연과 신청곡 마치 편지처럼 전달이 된다고요. 당양노는 우리 집안의 소식지 같아요. 기쁜 소식, 아픈 소식들 함께하며 기도하는 이런 방송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모든 일을 다 아는, 잘 아는, 서로 기도하는 우리 당양노 가족이 정말 가족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얘기를 나누고 또그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오, 이게 가족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 함께합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들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전은주의 목소리로 이어서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르기를 김지산 조참이가 함께하는 곡입니다. 저는 이 곡 들려드리고 내일 6시 약속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6: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가 쓴 난문 퇴답 중 일부입니다.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양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김자경 오페라 우먼스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이어서 윤치호의 음성으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주와 동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호산나 합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곽신형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 듣고서, 이어서 원경은 김추성이 함께한 참 즐거운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서울 모태탑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건너편 강 언덕에 김태현과 국립합창단이고요.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박상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꽃마리님께서는 스승의 날에 원로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 담아 해마다 꽃다발을 전해드리고 계시대요. 사모님이 참 좋아

하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목사님도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수명님 반갑습니다. 저는 화물차 운전하고 있으며 어제 저녁 12시경에 물건 실어 지금은 진천입니다. 다시 용인으로 올라와 천안에 오전 10시쯤 모든 일이 끝나요. 많이 다니셔야 하는군요. 저에게는 24시간 찬양 조이포유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청년 시절 즐겨 부르던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찬양 제목이 안 적혀 있어서 어떤 곡인지 궁금해지네요. 정수명님 청년 시절 즐겨 부르던 찬양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브라이트만님 처음 들어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황산 팬더님 주님, 제가 하던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은혜 주셔서 잘 끝나게 하소서. 주만 바라볼지라 청해 주셨습니다. 지영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곡 이어서 함께 할게요. 조준모의 그의 생각.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라이터스의 찬양 은혜를 주리라, 배다해와 성찬이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샤프 에드워드데이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LT방님께서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살아계신 주. 우리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로 실려있는 곡 보내드리고요. 김관호의 찬양 주님께 영광 이어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16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시편 93편 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93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말로 시작한 시편 93편의 노래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주님의 궁전에 법도로 자리 잡으니 마지막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림 없는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명령이며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모든 것이 시들고 정의가 사라져버린 세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은 하나님의 법으로 충만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마다 우리 또한 그 말씀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호흡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선언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77장 찬송 거룩하신 하나님 최훈차 과여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김정승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목마른 자들아 숭실 남성 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요르님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태양반달님, 평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봄의 기운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 같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많이 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손녀 손자 사랑님, 매일 카톡으로 소식 주고받는 지인들에게 기독교 방송 93.9를 같이 듣기 위해 내메기를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이제는 몇 분이 일찍 소식이 오네요. 정말요? 많은 분들 같이 들으며 동행하기 원합니다. 손녀 손자 사랑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변 분들과 함께 들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어제 스승의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경윤사랑

님께서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천등산님께서는 치료해 주님, 오늘 과수원에 소독하려고 합니다. 농기계 안전운전 하게 하시고 사과나무 축복하사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과수원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지기66님께서는 논농사 시작하고부터 더 바쁜 새벽 시간 논물 보러 나가요. 오늘도 두루북된 날 되소서. 봄 되니까 역시 농사 짓는 분들이 바빠지시는군요. 올해 과수원도 또 논밭도 다 풍요롭게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모키님께서는 새벽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평화로운 세상을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숲의 찬양, 이른 아침을 정해 주셨는데요. 이 곡 보내드리면서 어떤 곡을 또 연결해서 보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배상진님이 신청하신 곡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문입니다. 창문 닫기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다시 읽기를 시작한 건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그 후론 내밀한 벗이 된 책들로 계속 돌아가고 또 돌아가곤 했다. 나를 저 멀리 다른 세계로 훌쩍 데리고 가주는 이야기의 쾌감만으로도 마냥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이 삶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어떤 의미를 끌어내야 할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비비언 곤에게 끝나지 않은 일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 어쩌면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일, 오늘도 익숙한 책장을 넘겨봅니다.

먼저 들으신 곡 나의 사랑하는 책 곽현정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박미의 최덕식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아이런님께서 청하신 본향을 향하네.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바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갈보리 싱어즈의 찬양으로 손경민의 은혜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0: 선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은 말씀하시면 김시연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1장 2절을 보면 말씀에는 거울 같은 기능이 있는 게 아닐까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도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오래된 이야기 속 말하는 거울처럼 말입니다. 내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아닌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어떨까요? 박성욱의 CCM 캠프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2016년 5월 16일 토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들 보내셨어요? 요 며칠 사이, 정말 요 며칠 사이에 봄은 끝나고 저 멀리서 여름이 막 달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한낮에는 드는데요. 예, 그래도 아직 봄이라고 박박 우겨보면서 상큼한 음악들로 또 신선한 음악들로 좋은 시간들 함께 만들면 좋겠어요. 말씀의 거울, 아 이거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정직히 얘기하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내가 정말 흉하고 악하고, 그러나 그 말씀의 끝자리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구원한다, 새 생명을 주신다는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그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추어 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늘 두 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50곡으로 함께 우리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함께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 중에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광고 듣고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배달하겠습니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팀 로그워십의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잔치 공동체에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같이 들었습니다. 젊은 예배팀들 그리고 좋은 음악을 발표하는 예배팀들이 많아져서 방송을 진행하는 저로서는 아주 기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 팀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정말 한국의 그 K-워십이 전 세계로 펼쳐지기를 또한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사연

배달하겠습니다. 7220번님의 사연이네요. 나의 하나님, 옹기장이,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옹기장이, 혹은 옹기장이 4집, 5집 중에 어느 곡이든지요, 신청합니다. 요즘 중고등부 시절 빠져있던 찬양 다시 들으며 감성에 젖어 은혜 받고 있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어 마음도 분주합니다. 모두 잘 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 찬양이라는 거, 뭐 노래라는 건다 그렇지만 참 신기한 게 오래전에 들었던 곡인데도 다시 듣는 순간 그 시절의 은혜와 눈물까지 함께 떠오르게 되죠. 주일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힘과 평안을 더 깊이, 더 많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옹기장이가 오늘이죠, 오늘. 오늘 콘서트 했죠, 여의도에서. 아주 잘 됐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3359번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몇년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고 너무나 그립습니다. 저 홀로 지내다 보니 더 외롭고 울적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다른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신청곡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부모님, 특히 떠나간 부모님 생각은 계절처럼 문득문득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울리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리운 마음 곁에 조용한 위로로 함께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가족들의 마음에도 믿음의 은혜가 다시 흘러가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가족들 옆에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면 그 마음, 강팍한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녹아지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신청곡 이어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옹기장이, 그리고 최희한의 목소리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같이 듣습니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물건을 담아 들고 갈 수 있게 만든 일종의 그릇입니다. 손잡이가 달려있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구멍이 뚫려있는 것도 있죠. 과일을 담으면 과일 땡땡땡, 꽃을 담으면 풍성한 꽃 땡땡땡.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물건을 담아 들고 갈 수 있게 만든 일종의 그릇인데 과일을 담으면 과일 땡땡땡, 꽃을 담으면 꽃 땡땡땡이 됩니다. 세 글자고요.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그리고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우리 뭐 속담에 그 있죠. 달걀을 한 땡땡땡에 담지 말아라. 분산해라. 뭐 이런 얘기요. 그 바로 그겁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캠프 퀴즈 이후에 들으신 곡은 무리를 걷는 자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의 목소리였고요. 행복 아이빅 밴드와 지선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국의 CCM 캠프 토요일 밤 함께 하고 있어요. 9046번님의 사연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같이 듣고 같은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시 취업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다림의 시간은 참 길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좋은 길과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기를 우리 같이 캠프 가족분들이 다 같이 이 시간 두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다시 취업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정말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일단은 여기저기 내 상황을 알려야 되고 나는 1월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까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조금 뭐랄까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얘기해야지 하는 부분인데 저도 물론 잠깐 이렇게 직장이 없는 시간들이 조금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네. 근데 그때 눈 딱 감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런 일들을 뭐 저는 이메일을 쭉 한번 뿌린 적이 있어요. 네. 이력서 사이트도 만들어서 예쁘게 정리하고 구직 사이트에서도 다 이렇게 다 지원해보고 네. 정성껏 써서 네. 그러다 보면 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화이팅! 응원합니다. 김대환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고효경의 낮밤 해달 이어들었습니다. 우리 고효경 씨 CCN 캠프 한때 우리 한 가족이었죠. 네, 계속 그 고정 출연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CCM 이야기도 해주고 음악 이야기도 나눴는데 요즘도 건강하게 잘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효경 씨 응원합니다. 자, 1부 끝곡 예수전도단의 축복송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네,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CCN 캠프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 이거 좀 해주세요, 진짜. 두 번째는 우리 CBS 레인보우 앱 선곡표에서 여러분의 하트가 필요합니다. 네. 레인보우 선곡표 저희 실시간으로 바로 가수와 공명이 나가잖아요. 그 옆에 하트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비어있는 하트가 있어요. 그걸 눌러보세요. 네, 지금 이렇게 눌러보세요. 누르면 빨간색으로 탁 변합니다. 그러면 그 하트가 집계돼서 CBS가 매주 3개 분야의 차트를 발표하거든요. 첫 번째 가요, 그리고 팝, 그리고 CCM. 이 세 개 분야의 그 차트를 저희가 매주 CBS 홈페이지에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CCM 쪽의 하트가 수가 좀 적어요. 네, 여러분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그래도 CBS인데 CCM 차트가 좀 좋아요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억지로 누르란 말씀이 아니라 선곡표 보시고 아, 이 노래 참 좋았어 하시는 곡들의 하트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서 좋은 차트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2부에 예, 2부에 차트 나오니까요. 기다려주시고요. 1부 끝곡 예수 전도단의 축복송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군. 다만 그들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험한 곳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더군. 마치 아르고호를 타고 떠난 영웅들처럼 말일세. 그래, 위대한 도전자들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용기를 선택했을 뿐이야. 구루 하워드 교수의 하워드의 선물 중 일부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토요일 순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 더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잘 들어주세요. 라디오 감사합니다. 레인보우 사랑합니다. CCM 캠프 유튜브 고맙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방법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참여는 샵1212 실시간 문자 열려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에게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2부의 시작은 주중에는 뉴 CCM, 새로운 노래를 소개하고요. 주말, 주일에는 주간 인기곡 소개합니다. 토요일에는 CCM 캠프에서 한 주간 보내드린 곡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트를 눌러주신 것들 기준으로 선정해서 제가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CCM 캠프 중에서 해외 CCM 분야, 해외 CCM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 곡 소개합니다. 먼저는 스티브 커티스 채프만의 Spring is Coming, 그리고 데니스 저니건의 You Are My All in All, 그리고 리랜드의 Waymaker가 여러분의 하트를 많이 받았네요. 자, 그럼 세 곡의 주간 인기곡 캠프 선곡들 들어볼까요?

주말 주일에 들려드리는 주간 인기곡 CCM 캠프 선곡 기준으로 세 곡의 해외 CCM 들었습니다. 스티브 커티스 채프먼의 Spring is Coming, 데니스 저니건의 You are my all in all, 리랜드의 Waymaker 함께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곡들에 여러분이 하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곡으로 돌려드리니까요. 레인보우 선곡표의 하트 어떻게 누르셔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5984번님이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김도연의 노래 신청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같이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갈급한 아내에게 새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아내와 아이들이 하나님만 소망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의 가정. 아, 이 기도 제목만 들어도 은혜로운데요. 가정 안에서 때로는 신앙생활의 방향이나 어떤 그 온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각각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가족끼리 모여서 신앙의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아내분과 함께 있었더니 큰 은혜네요. 네. CCM 캠프 함께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듣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신청곡 바로 보내드릴게요. 0899번님께서 인생의 큰 전환점에 변화가 생겼어요. 20여 년 다닌 교회를 옮겨 내일 새로운 교회에 등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오, 야, 이거 진짜 큰 대박 뉴스인데요. 20년 다닌 교회를 옮기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교회에서 또 잘 적응하시고 이전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좋은 교우들 만나서 신앙생활 멋지게 하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신청하신 곡들 보내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영동제일교회 경배와 찬양팀의 갈급한 내 맘 함께 듣습니다.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물건을 담아 들고 갈 수 있게 만든 일종의 그릇입니다. 손잡이가 달려있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구멍이 뚫려있는 것도 있죠. 과일을 담으면 과일 땡땡땡, 꽃을 담으면 풍성한 꽃 땡땡땡.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물건을 담아 들고 갈 수 있게 만든 일종의 그릇인데 과일을 담으면 과일 땡땡땡, 꽃을 담으면 꽃 땡땡땡이 됩니다. 세 글자고요.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그리고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우리 뭐 속담에 그 있죠. 달걀을 한 땡땡땡에 담지 말아라. 분산해라. 뭐 이런 얘기요. 그 바로 그겁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참여를 기다리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진아의 목소리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그리고 브라운워십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두 곡 함께 들었습니다. 앞에 노래는 좀 이렇게 전체 풀밴드가 그리고 멋진 콰이어들이 싱어들이 그냥 힘차게 부르는 노래였다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진아의 버전은 뭐 유튜브로 봐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소박한 정말 거실에서 피아노 건반 한 대 놓고 옆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자리에서 부른 엄마의 노래, 개인적인 예배죠. 사실 이 영상이 처음 등장했을 때 다들 의아했거든요. 저 사람은 우리나라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옆에 아이들 놓고 아이들 돌보면서 찬양을 하네. 그런데 그게 은근히 매력이 있고 또 노래가 또 편곡이 또 소박하게 막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부분이 또 멋있는 매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에서 남편분의 어떤 일 때문에 같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진아님 앞으로 또 좋은 노래들 많이 발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브라운워십도 시즌캠프 왔다 가셨잖아요. 너무 즐거운 시간 함께 했었는데 멋진 예배 자리들 계속 이렇게 각자의 처지에 맞게 능력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유은성의 노래 이어집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거리마다 기쁨으로 마커스의 라이브로 들었고요. 그 앞에는 유은성의 주 신실하심 놀라워 들었습니다. 자, 박성호의 CCM 캠프 토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도 2시간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잘 건너왔습니다.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여러분에게 좋은 찬양 들려드리도록 노력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함께하는 시간들이 정말 소중한 아름다운 시간들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고요. 이제 내일 주일 예배, 주일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잘 마치고 또 주일 밤에 10시에 CCN 캠프 라디오에서, 레인보우에서,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내일 다시 만나주세요. 아, 오늘 끝곡 소개해야죠. 아이자야 61의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어? 아, 뭐 또 안 한 게 있다고요? 아, 오늘 퀴즈 정답.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정신이 없네요. 오늘 퀴즈 정답은 바구니입니다. 물건을 담는 그릇, 구멍이 송송송 뚫리기도 한 것, 바구니예요. 네, 정답자 저희가 잘 챙겨서 선물,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지구는 둥글고 사방의 땅은 평평하다. 그러니 내가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은 세상에 없다. 그런데도 곤륜산이나 형산, 곽산을 오르며 높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지나간 과거는 쫓아가 잡을 수 없고 다가올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즐거운 때는 없다. 그런데도 좋은 수레를 갈망하고 논밭에 마음 태우며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땀을 흘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평생토록 헤매면서 오로지 저것을 바랄 뿐 이것을 참으로 누려야 하는 줄 모른 지가 오래되었다. 다산 정약용의 산문, 바로 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7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김종윤 찬양 앨범에서 아이의 목소리는 김지유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이 아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월입니다. 사랑의 달 5월, 가정의 달 5월. 서로서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런 표현 많이 하면서 이 주말도 모두들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찬양하는 시인들의 행복하세요도 앞서 강찬과 조찬미가 부른 행복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행복을 선택하는 참 좋은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는 또 스승의 날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스승을 떠올려 보는 시간도 가지신 것 같습니다. 7880님께서 새벽부터 꽃꽂이를 시작하셨다고 잘 마무리하고 이제 아이들을 보러 가는데 아기였던 아이들이 어느새 성장해서 이제 우리 위해 기도해주는 자녀가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매 순간 늘 엄마가 그립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모두 모두 복된 시간 보내세요. 딸이 좋아하는 찬양 요게벳의 노래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자 오늘 준비했어요. 조금 전 조찬미 씨 음성을 전해드려서 오늘 요게벳의 노래는 박진희 씨 음성으로 함께 보시죠. 백곰님께서는 친구들과 영종도 놀러 간다고 얼마나 좋으세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너무 귀하죠. 어린 시절 친구들이 떠오르는 찬양이죠. 아름다운 세상, 친구.

너무너무 유명한 해외 CCM 두 곡이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Above All은 오늘 레니 르블랑의 찬양. 그리고 앞서 친구와 관련된 사연 소개를 해드리면서 빼놓을 수 없는 명곡이 있잖아요. 마이클 W. 스미스의 프렌즈 이어봤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친구, 그리고 오늘 박진희 씨의 음성으로 전해드린 요괴뱃의 노래, 조금 더 짙은 감동으로 또 들어본 것 같아요. 하하호호님께서 늘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또 제키리님께서 축복송에 오신 성도님 모두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삭줍기에 방송 잘 오셨어요 하시며 이삭줍기 방송까지 응원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8751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발견해가며 조금 더 성실하기를 기도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신청곡 써주셨는데 오늘은 송명희와 친구들 앨범에서 나 전해드리고요. 지은 엄마님께서 따뜻한 찬양곡 많이 들려주시고 모두들 목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다들 맞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장지영님 이삭줍기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은수의 찬양 함께 해보시죠.

오늘은 이윤수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전해드렸고요. 여러 찬양사역자들이 함께 불러서 더 감동, 거기에 이 시를 쓰신 송명희 시인의 육성 역시 들을 수 있는 그런 송명희와 친구들 버전의 나 전해드렸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엘리베이션 워십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Before and After라는 곡인데요. 함께 보시고요. 2부에서도 계속 이삭 줍게 할게요.

0: S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0: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1: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풀향기 가득한 시간 축복송이 더욱더 푸르른 여름 시즌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하은하지만 김진아님, 희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오늘 신청해 봅니다. 네, 삶에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희망은광님께서 친구 두 목사님 네 분이 우리 선교회로 오시기로 하셔서 반찬도 준비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근데 은영님께서 아카시아 꽃 먹은 이야기를 하셔서 반찬 담다가 장갑 빼고 백배 공감하면서 우리의 추억도 축복송에서 여행하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목사님, 사모님들 축복송 찬양 소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음식 하시다가 이렇게 바로 장갑까지 빼서 공감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 축복송이 그 음식에 함께해서 더 맛있는 식사가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신청곡 행복으로 감사합니다도 써주셨어요. 아카시아 꽃만 먹은 게 아니고 저는 그 예전에 빨간색 그 사루비아 맞나요? 그거 뒷부분 쪽 빨아먹으면은 아주 단 꿀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잘못 먹다가 개미도 먹고 그랬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자, 신청하신 곡, 자 오늘 세 곡 이렇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최소림의 음성으로 사랑이야기가 부른 이제 다시라는 곡도 이어봤습니다. 주말 이삭줍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혜숙님께서 10,000 Reasons 써주셨는데 오늘은 만 가지 이유 유은성의 음성으로 번역된 찬양 전해드릴게요. 또 은희스님께서

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은성의 찬양으로 만 가지 이유 그리고 히즈윌 감사를 선택하기에 이어서 박형근 찬양이었어요. 행복은 감사로 시작. 희망은광님께서 행복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셔서 아마 행복과 감사를 써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찬양 행복은 감사로 시작 박형근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폴라리스님께서 교회학교 교사 저랑 집사님 단둘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응원해 주세요. 충성하는 우리에게 위로곡 모든 삶의 순간을 써주셨는데 조금 전 희주일 곡이 또 방송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 응원하면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기독교사의 노래라는 부제목이 있는 곡이죠. 소리엘 보리라 함께 하시고요. 최여사님께서 방송 들으며 중간중간 게으름 피면서 그래도 집안일 끝 뿌듯하네요. 깨끗하고 창문도 열어놓고 이제 따뜻한 레몬차 만들면서 축복송과 함께하니 이 또한 소소한 행복 아니겠소 하셔서 소소한 것들 한부영의 소소한 행복 우리 같이 들어볼게요.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또 청소하셨다고 하니까 청소할 때마다 저는 이 곡이 떠오르지요. 창문에 창문 닫기.

소리엘 보리라, 한부영 소소한 것들, 창문의 창문 닫기에 이어서 매일매일 라이브 어시까지 어노인팅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오랜만에 그리스도의 계절 지영의 찬양 전해드리며 물러갈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시간 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누구나 솔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으로 부서진 것을 솔직함으로 건설한다면 어떤 폭풍에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것이 되리라. 솔직함은 겸손이고 두려움 없는 용기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 솔직할 수 있으며 가장 여유로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테클라 메를로의 고요히 머물러 사랑하기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랍니다.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은 영국의 성공회 신부 누들리 스미스라는 분입니다. 1926년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태어난 누들리 스미스 신부는 영국 국교회 성직자로서 로체스터에 있는 성바울교회 신부로 시작해서 캠브리지 대학 선교회 회장 테트포드 주교로 활동하시다가 1992년에 은퇴하셨습니다. 누들리 스미스 신부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할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시에 대한 애정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

경호나 여호와를 찬양하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첫 가사가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가 반복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찬양입니다. 선율이 뚜렷하고 기쁨이 넘치는 찬양 찬송가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감사합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5: 공익광고협의회
6: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

0: 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큰 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부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부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끝에 주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주님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듯 우리도 빛을 바라며 살게 하소서. 우리 입술에서 언제나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소서.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가 80장입니다. 서울 모태탑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박동현의 음성으로 영광스런 주를 보라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행동으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연세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주는 귀한 보배 기독남성 합창단의 곡이고요. 신승희의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윤혜준의 찬양이었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262장 찬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너희 죄 흉악하나 김정승의 찬양 그리고 주 음성 외에는 동신교회 동신코럴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먼저 신혜숙님께서 주 품에를 평화나라의 곡으로 정해주셔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문의 찬양으로 그 이름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함께합니다. 민호기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나의 생명 되신 주 온누리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비커버드의 곡이었습니다.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그 자비하신 주님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이어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크룩스의 찬양까지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손영진의 광야를 지날 때, 이어서 김인식의 찬양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보내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인간이 창조주를 알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 일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알고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분과 여기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송가 63장이었습니다. 아이노삽 장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주 하나님의 사랑은 정형자의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이번 주에 스승의 날이 있었잖아요. 요요맘님 남편께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데뷔하셨네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남편 러닝하는 데 따라 나와 경안천 생태공원 걸으며 듣고 있어요. 주일 예배 가기 전. 오늘 남편이 사랑반 교사로 처음 도전하는데 잘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세요 하시면서 저장미꽃 위에 이슬을 신청하셨는데요. 이 문자가 지난 주일에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주일에 녹음 방송이어서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이슬 보내드릴게요. 우리 사랑반 교사이신 남편분과 함께 들어주세요. 문은희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2: 신축도
5: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주일에 함께한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죠. 하지만 그거는 북쪽으로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뿐이죠. 어느 쪽으로 걸어갈지 결정하는 건 결국 나의 몫입니다.

여러 번 흔들리고 갈팡질팡 헤매게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중요한 건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마음의 길을 다시 바르게 돌려놓는 거. 오늘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보도록 하죠.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주일 아침 반갑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출근해서 6시 30분까지만 항상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와, 축복이 할배님. 오늘은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 참 좋고요. 그래도 얼른 성함을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축복이 할배님, 아마 손주 이름 혹은 태명이 축복이인가 봐요. 예,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5월 17일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 곡 소개.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Abide with me.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였습니다. 밝기 환합니다. 오전 10시라고 해도 믿겠어요. 아니, 해가 이렇게 길다니 벌써 하지가 가까이 왔나 하고 달력을 보니까 아직 하지까지 한 달도 더 남았는데도 해가 이리 기네요. 낮에는 한여름이죠.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여러분 산책하시기에 또 아침 운동하시기에 이른 예배 가시기에 딱 좋은 주일 아침 날씨 공기 보이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인데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오세요.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 감사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안식일 경배의 하루입니다. 데니보이님, 매일 아침 남편 픽업하면서 들어요. 요즘은 아카시아 찔레꽃이 만발해 창문 열고 달리면 와, 코로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곧 사라질 걸 생각하니까 벌써 아쉬워지네요. 뒷자리 1190 쓰십니다. 예, 그래도 꽃이 가도 새로운 계절에 또 다른 새로운 선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I surrender all, 내게 있는 모든 것을까지 들었습니다. 좀 전 사연 주신 그 축복이 할배님은 역시 맞네요. 그 손주 이름이 정승교, 예, 외손주인데 이 아이의 태명이 축복이였대요. 태안에 사는 청취자시군요. 퇴직 후 제 2의 인생을 삽니다. 인생도 신앙생활도 제 두 번째입니다. 직장생활 등 핑계대면서 주의를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다가 올해부터 집사람하고 손잡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안에서 참여하셨군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딱 이렇게 손주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게 손주 중심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원래는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버지 이렇게 서로 부르고 불리시다가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는 누구 할머니, 이제 누구 할아버지 이렇게 서로가 다 부르고 또 그 톡 프로필 사진들도 우리 조부모님들은 다 손주 아이들 사진으로 해놓으시죠. 홍광수님이신데 역시 우리 레인보우 닉네임도 손주와 관련된 닉네임을 쓰고 계십니다. 오늘 차량 택배 회사 로고 도색하는데 잘 나왔으면 하네요. 귀여운 먹개비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음악의 역사에는 시대를 넘어 영감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계보가 있습니다. 어린 모차르트가 유럽 각지를 여행하던 시절 런던에서 한 음악가를 만납니다. 바로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막내 아들이자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던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였죠. 모차르트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본 그는 교향곡 작곡법을 가르치면서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31살의 모차르트 앞에 17살의 소년 베토벤이 나타납니다. 아직은 거칠고 투박한 연주였지만 그의 연주를 들은 모차르트는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죠. 이 젊은이를 주목하라고, 곧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요.

한때 스승의 사랑과 격려 속에서 자란 모차르트는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자가 자신을 뛰어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진정한 스승의 자격이죠.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혼자서는 꽃 피우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눈길과 진심 어린 가르침이 있을 때 비로소 활짝 피어납니다. 그렇게 피어난 사람이 또 다시 누군가의 스승이 될 때 위대함은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역사가 되어 이어집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모차르트와 베토벤.

The Heart of Worship, 마음의 예배. 그레이스 아이디의 박혜숙님, 오늘도 찬양 연습과 예배를 위해서 새벽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간. 예, 반갑습니다. 닉네임도 그레이스님이시네요. 오늘 주일 예배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고다르크님은 미국에서 레인보우로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지금 토요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찬양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도 작은 위로와 평안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청하셨거든요. 스페인어로 크리스탈 루이스가 부르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고다르크님 계시는 미국으로 띄우죠.

윤재희님께서 얇은 이불도 꺼내고 선풍기도 꺼내고 찬물로 설거지해도 손이 시렵지 않아요. 여름 같아요 하시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봄이 언제 이렇게 다 지나갔나 싶게 이미 여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네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일 아침 I will follow him 들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0: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What a friend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프로그램의 제목과도 같은 Amazing Grace로 2부 시작했습니다. 이어드리는 곡은 I Will Praise Him, 정결하게 하는 셈이 준비해놨고요. 2부 참여는 지금 여러분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잖아요. 맞추고 계신 채널 Joy For You 게시판 열어놨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7997,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내전화 뒷자리 3737 쓰시는 분은 이 방송을 10년 넘게 들어오고 계시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들으신대요. 와, 감사합니다. 하루라도 못 들으면 속이 상하신다고. 고맙습니다. 5월 17일 주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순서 흐르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My Mother's Bible, 나의 사랑하는 책은 지동민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연로하셨지만 어릴 때 어머니께서 성경책 읽어주시면서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등등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 준비했습니다. 프리지아님께서 열심히 준비하고 2부 찬양 연습하러 가는 중에 출첵합니다. 1부는 다 듣고 2부는 끝까지 못 듣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셔서 이제 방송 끄고 교회 들어가시기 전에 얼른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이선향님이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사람의 시야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눈에 좋은 조건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닫힌 문으로 여기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잠언 기자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했듯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닫힌 문 앞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납니다.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십시오. 환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환경을 오히려 훈련의 장으로 사용하시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닫힌 문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김병선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172번째 묵상 닫힌 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지금 여기님께서 어렸을 적 학생 시절 중고등부에서 자주 불렀다고요. 이 노래를 Let the lower lights be burning, 하나님의 진리 등대였습니다. 5월 17일 주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양건준님께서도 와 축하드립니다. 7월 말에 할머니가 되신대요. 자, 그러면 약 두 달 정도 남은 거네요. 얼마나 기대되고 설레실까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여름이네님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들꽃사랑님도 평일에는 1부만 들으시죠. 이렇게 주일에는 2부까지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CBS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Friends. 그동안 마이클 W.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0, 02-2650-7000.

0: 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거나 또 짊어져야 하는 인생의 무게가 좀 무거울 때, 이런 상황을 두고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가 무겁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그럴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십자가는 피하고 싶고 그 자리에 축복만이 가득하길 바라는 거,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십자가는 좀 피하고 싶고 복만 누리고 싶을 때 신앙의 선배들 얘기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오늘을 힘들게 버티면서 살다가 언젠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와 있다는 걸 아는 것. 또 짊어진 십자가가 무거워도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늘 함께 하심을 믿는 것. 힘든 세상 속에서도 기쁘게 천국을 일궈가는 것. 바로 요 믿음으로 날마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5월 17일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한웅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오늘을 힘들게 버티면서 살다가 언젠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지금 천국이 와 있다는 걸 아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거기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짊어진 십자가가 무거워도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늘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럼 외롭지 않죠. 오늘도 그분과 함께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주일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 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2098번님 청하신 곡부터 함께할게요. 소리엘 헤븐 그리고 시와 그림 조수진 천국 무도회 듣고요. 5297번님 청하신 크룩스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리고 가을조아님 청하셨던 손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듣고요. 은유뉴르님 청하신 어노인팅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까지 5곡 배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이 있고 또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참 누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0: 아멘. 할렐루야.
1: 어노인팅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은유뉴르님의 신청곡 방금 들었고요. 가을조아님 청하셨던 손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5297번님 신청곡 크룩스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시와 그림 조수진 천국무도회 들었고요. 앞서 2098번님 신청곡 소리엘의 헤븐까지 다섯 곡 쭉 이어서 배송해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일 배송곡은 닉네임 조교님 청하신 곡이에요.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치유 음반 중에서 준비하겠고요. 찬미월십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문자 1195번으로 청하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어지는 곡은 월시플로잉의 온 세상 위하여 듣고요. 1000번째 음반 중에서 줌 있는 사람 일어나 친밀한 교제님의 신청곡까지 다섯 곡 배송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전하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삶이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닉네임 친밀한 교재님 청하셨던 곡이었어요. 1000번째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들었고요. 월시플로잉의 온 세상 위하여, 그리고 문자 1195번으로 청하셨던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미월십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앞서 들었고, 조교님 청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시편 40편까지 다섯 곡 배송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페이스72님 청하신 곡이에요. 강승민 날마다.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2: 영국 중세 문학의 최고 권위자이며 석학이었던 맥클레인 선생님은 답사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자신이 이제

그 어떤 찬사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말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20대였던 나는 그때 좋은 사람의 의미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아니, 좋은 사람은 특징 없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새삼 좋은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누구의 마음에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소중한지 깨닫기 시작한다. 장영희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